있네. 거다 올라가네. 배딩그라이 바방은 하나 또 거다. 낙탄한테 신망 아흥. 너 아가 제비가 많이 가라바다. 맞아, 끝단다. 뭐 이렇게 나 깜고 있다.